차원이 다르다 내 원에 원하는 with that money power Rap at the 금손의 cosplay 어디 보리 따위 떠진 않아 나 파릇은 루비 나 rotten tomato 나 파랗게 배 파이 눈에 부게 주는 바람직한 건